0: 꽃이로 해야겠더라라니.
1: 나 추워 이렇게 히라로 이렇게 치우치오라.
0: 아야 뜸마트 테나.
1: 이 마이 마웨야 안드레.
0: 나왜 꽃이로 해라 테나 뜸마트니.
1: 고프카로 피아 안드레. 에 헤헤나 하키아츠. 꽃 코레 코레로 마이카 하이레타 히마우와.
0: 아예가. 헤이. 에 코로와라와 나레 마. 마테 타마리키. 가와야로 아츠.
1: 아예 하라위테 타마리키.
2: ああ。やりがてやところかこい。はい。ほほほほほほ。今日らたまりきま。しょら。かやたこほくなだたい。けいこね。ああ、いこねき。ええ。えもよなはうこわいこうるわ。えはいらとなはうきとこうるわ。かいが。 기대파가 키키 요코르와 빼게 빼.
3: 코리로 말 카이시아 초마와 카냐.
2: 테이테루아 테카우 마리마 오테아라 오후야. 에포후투 카와 케이무아 오테파레 에투푸아나. 라? 모헤오 투누아나 하우네라.
4: 아.
2: 아, 카티 엔누이라와 마이 카이토쿠 파파 카이나. え、
5: 지치로
6: 또 때로
5: 아타이호라 카이테야 도코르 치키아코 카테마테 누야 히네키아 치노 키노루아츠
6: 에키 키아하치야
5: 카이테아 와나와나 아라야 바타에 마이에 키아하 메메 카타에 테아피나 야이
6: 카리에토 모요 헤하테네 키아 하야하 마크
5: 코코에게 인테아 키아츠 이야야 키노 호코아우테 파파
6: 나이위 치마테이테 포파카 츠페라타가
5: 하이 카타카타 노 호라
6: Kariyo te mōhio, mea hau.
5: Ko tahina ki pēr te rongo. Me waiho, kia pōhehea hine, ko piri anō tā.
6: Whakamutu atu.
5: Kau e whakaaru mōanake, e whakaaru kei koe mōraiha.